0: 1601,
1: 디스너 메세지 6000. 디스너 메세지 6000, 2차제
0: 601. 7506, 4, 3, left heading 0200, 디스너 메세지 7000.
1: Heading 0200, descent 7000, supervisor 64.

0: 제시 1번
1: 1910, 라이트 헤링 190. 라이트 헤링 190, 제시 190.
0: 제니아
1: 203, 디스나라 메시지 4다운. 디스 메시지 4다운, 제니아 203.
0: 이사제 6다운, 디스나라 메시지 5다운.
1: 디스 메시지 8다운, 이사제 601.

0: 그립, 네, 크로스 그립 플라이드 원까지 로테이션 플라이드 원 땡큐.
1: 2-28번 소규 어프로치 단웨이 텐진 프로그레스 단위그람웨이 마스크 드레스 엑세스아이레스 양지 단웨이 마스크 드레스 아프로치 티아드 바이어스 1 골프 아라이버
0: 소프 골프 익스펙트 러닝 아이레스 양지 러닝 원식 드레스 디스웨이 2-5번
1: 제지아 1마크는 5% 메인테인 6000
2: 디스웨이 6000 제지아 1075

0: 디센트 위드 플랫, 디센트 플랫벨 150, 크로스프리 플랫벨 150, 나우 펜딩 플랫벨 181, 브리프링턴 탑하.
1: 드디어 113 캐트론, 람웨이 16 레프트, 클리어비어스 12 골프 아라이버, 메이센 플라이트 레벨 15 타운.
0: 아이렉스 양식이론의 16 레프트, 프로프트 골프 아이벌, 디센트 플랫벨 150, 드디어 1103.
1: 73, turn right heading 280.
0: Right heading 280.

0: 도쿄 프로치 에어서울 703 리퀘스트 스피드 200 due to performance.
1: 에어서울 703 러시아 메인테인 200 마크.
0: 메인테인 200나 에어서울 703.
1: 다이너스 108 컨택트 도쿄 레이더 120.2.
2: Tokyo radar 1202 Dynasty 108
1: 7-7. Airsol 703 contact Tokyo radar 120.2.
0: Tokyo radar 120.2 Airsol 703.
1: Airsol 145 traffic 11 o'clock 10 mile south east bound at 9000 Boeing 787.
3: Roger, Airsol 145.